0: 생쪽이요. 생쪽이 생쪽이. 아, 저 공화도 생쪽이. 어, 노랗게 생쪽이. 생쪽이. 야, 생쪽이야. 어, 또 따먹기 연구야. 그거 너 연구만이. 그거 가고 그 너 놀이 이제 그들이. 야, 천.
1: 아, 너무 많지.
2: 어, 다른 하나 어디 있어? 에이, 뭔 섬지 섬지 때.
0: 와, 야, 네 왔다 섬지 때면 지금 해라지.
3: 拉着绳索走在最前面的这位，名叫旦增达杰。紧随其后的这两位，分别是坚参和旺波甲。他们都是阿尼玛青山下雪山乡的牧民。每年的五月到十月间，他们都会带上装备，为牧场周围的几条冰川做监测。这项工作他们在政府的组织下已坚持多年。冰天雪地也是金山银山的生态理念，在牧区已深入人心。雪山乡位于青海省果洛藏族自治州的玛沁县。每年夏天，雪山乡的牧民们都会赶着牛羊搬到海拔4800米的夏季牧场居住。这顶披着一层白雪的黑帐篷，就是丹增达杰家夏天里的临时居所。牧场边潺潺流过的溪水，是阿尼玛青山上的冰雪融化汇聚而来。牧民们来此取水，都要先以水敬献神佛和万物生灵。